0: 2030년쯤부터는 한국형 장거리 자폭 드론을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1: 韩国国防部长官安圭博26号发布无人机及反无人机发展政策，宣布将加快部署韩国版远程自杀式无人机 K Lucas。 韩国版 Lucas 或借鉴美国低成本攻击型无人机 Lucas。 安圭博还表示，将迅速装备20,000架以上的近程侦察无人机、小型自爆式无人机等低成本一次性无人机，以及搭载人工智能技术的蜂群无人机等，应对未来战场环境变化。
2: K 루카스를 신속히 전략하는 한편, AI 기반 군집 드론 등 미래 전장에 필요한 차세대 전력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 Lucas 是美国参考伊朗目击者136设计理念开发的低成本攻击型无人机，单价约35,000美元，具备低成本大规模生产等特点，可通过蜂群攻击或与导弹混合发射等方式消耗敌方防空资源。韩军计划利用现有技术和试制机型推进项目，力争在2030年前完成部署。 韩国国防部还发布了无人机作战司令部的改编计划，全面提升无人机与反无人机作战能力。韩媒分析认为，面对朝鲜持续扩充无人机和远程打击力量，韩国正加速构建覆盖攻击、防御和指挥体系的无人战争能力。
0: 우리 군이 현대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드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를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론 작전 사령부는 작전 기능을 뺀 국방 드론본부로 개편됩니다.
1: 在反无人机能力建设方面，韩国军方计划短期内在前线部署反无人机系统，并从明年起将经过验证的商用装备投入野战运用，中长期则重点研发激光、高功率微波等定向能武器，以及低成本拦截无人机等多种反制手段。
3: 당장 내년부터 야전의 전파 방해, 이른바 재밍으로 드론을 방어하는 휴대용 대드론건을 지급하고 적의 저가 드론을 똑같이 저비용으로 막기 위한 직충돌 요격 드론도 조기 확보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천광과 같은 드론 격추역 레이저 대공 무기도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형태, 크기의 적 드론을 방어하는 전력을 신속히 많이 갖추겠다는 겁니다.
1: 韩国军方同时宣布培养50万无人机战士的目标，计划引进6万多架国产教育用商用无人机。
4: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 화기처럼 보편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발전시키고。
1: 值得关注的是，就在韩国军方宣布加速无人化转型之际，朝鲜也在持续强化远程打击能力。 据朝中社26号报道，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25号观摩火炮及导弹霰弹化相关武器试验，并表示朝鲜火力体系正朝着自动化、远程化和超精密化方向发展，将尽快以新型远程打击装备取代现有武器。
5: 남북 국경의 화력 태세 변화에 관한 자동화, 장거리화, 초정밀화의 3대 원칙 실현에서 이룩한 커다란 기술적 진보를.
1: 报道称，此次试验内容包括升级版240毫米24管火箭炮、战术弹道导弹和155毫米自行加农榴弹炮增程弹。升级版火箭炮的操作系统实现自动化，采用精确自行制导系统，射程增至90公里。 分析认为，随着韩朝双方同时加快无人化和远程精确打击能力建设，朝鲜半岛军事竞争正进入新的阶段。值得注意的是，就在23号，金正恩还出席了在朝鲜南浦港举行的崔贤号新型多用途驱逐舰入列仪式。金正恩强调，朝鲜海军正在发展成为具备战略手段的军种。
6: 我们注意到呢，朝鲜在展示了一系列的新型军事装备，而且呢，金正恩讲话呢也揭示出未来10年呢，他们要把海军建设作为未来这个军队建设的重点发展方向。朝鲜明显的显示出了一个核常兼备，要有这样的一支武装力量，就是核常兼备的武装力量这么一个雄心壮志和目标。朝鲜的九大再一次的界定。 韩国是它的这个主要敌对国，韩国在面对朝鲜这个加强核常兼备的军事力量，并进一步的把韩国定为主要的敌对国之后呢，那么韩国也开始大喊要加强军备，它标志着朝鲜半岛进入了新一轮的军备竞赛，等于把这个朝韩双方的这个安全关系推到。